0: 아니야죠.
1: 예. 호샤가마마 호샤가마 가라미나 스먹티
0: 가서 가서
1: 호샤가마마 무가
0: 스먹티 스먹티 브라데샤
1: 호샤가마티
0: 샤 빠가데 빠가데
1: 브라데 위샤 스피견 위샤가마 산잔자 위샤가 무닉 스룩다선 위샤 파냑다선 위샤 우카하이
0: 가서 가서
1: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